0: 매일 먹는 밥과 같지. 없으면 죽어버릴 것만 같거든.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사랑도 많이 많이 하고 건강해.
1: I'm Chad.
2: I'm Chris.
1: We are the Dog Apollo, and you are listening to Spinnaker Radio.
2: Booyah.